보니 스카츠코나 안스나스 스카츠졸 어방탄리 말미코나 막말세바 빠냐콤 이바휘두 야상콜라 과타반도 빌레바소나 졸라졸라 미스야솔라